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라인을 통해 SBS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저는 프로듀서 홍태경입니다. 올해 5월 시드니는 유난히 비가 잦았던 달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5월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는 오늘까지 시드니는 이번 달에 이미 비 온 날이 15일 안팎에 달하면서 습하고 흐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시드니는 연일 비에 젖어 있는데 반대로 지구 반대편의 영국은 80년 만에 이례적인 5월 폭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기상 패턴 점점 더 자주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제 날씨는 더 이상 내일 우산을 갖고 나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변화의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날씨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방송 뉴스에 이어서 데일리 오버뷰 첫 번째 순서 SBS 이그제민스에서는 정치적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호주 사회에서 이 정치적인 상실감이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포츠 캐치업에서는 스테이트 오브 오리진 그리고 한국 펜싱 금메달 소식 전해드리고요. 마지막 SBS 온디만드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챗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 시간 동안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 한 주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SBS 한국어 방송 10분 뉴스 들으시고 이어갑니다. 뉴스의 김한을 프로듀서입니다.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노동당은 부동산 제도 개정안이 주택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을 일축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전세계 기온이 사상 최고치 혹은 그에 근접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크루즈선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 격리자들이 오는 6월

0: 3일까지 격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고국에선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상이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노동당은 네거티브 기어링 및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개정안이 주택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을 일축했습니다. 부동산 및 건설업계 단체들은 이번 개혁으로 향후 4년간 주택 공급이 약 9천 채 감소하고 주당 임대료가 약 9달러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주택 공급은 3만 채 증가하고 주당 임대료는 약 2달러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마크 버틀러 연방보건부 장관은 채널7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재무부의 수치를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1: I'm not sure people will be particularly shocked that the real estate industry, for example, is very happy.
0: 버틀러 연방 장관은 예를 들어 부동산 업계가 현 상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크게 놀랄 것 같지는 않다며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시나리오를 내놓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연방정부가 28개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 오염과 관련해 2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3M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로우랜드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 28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다국적 기업이 정보를 은폐하고 자사 제품 중 하나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M은 성명을 통해 20여 년 전부터 호주 내 소방용 포말 판매를 중단했으며 호주에서 PFAS 제조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우랜드 연방 법무장관은 국방시설의 PFAS 오염으로 인해 지금까지 납세자들에게 1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이번 법적 조치는 해당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구호 요원들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 변종 발병 중심지로 구호물자를 급히 수송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기부한 구호물자를 실은 화물기가 콩고 민주공화국 이투리주 발병의 진원지인 북동부 부니아 마을에 마스크, 장갑, 장화, 의약품 등 현재 공급이 부족한 물품들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현지 의료진은 장비 부족, 주민들의 불신, 그리고 불안정한 지역 내 무장단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의사들이 에볼라 의심 환자를 치료할 때 유통기한이 지난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기온은 사상 최고치 수준 혹은 그에 근접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유엔 산하 기상기관과 영국 기상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는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전 세계 기온이 주요 온난화 기준선인 1.5도를 일시적으로 최소 한 번은 초과할 확률이 91%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15년 이후 11년간은 역대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됐으며 유엔 기상기관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2031년 이전에 새로운 역대 최고 기온이 경실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기상청의 멜리사 시브루그 연구원은 이러한 일시적인 기준 초과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However, as we get closer to that threshold, we expect to see more and more exceedances of
0: 시브룩 연구원은 임계치에 가까워질수록 1.5도 초과 현상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로 2024년엔 전 세계 기온이 1.5도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평균 기온을 1.5도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매우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루즈선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호주인 5명과 뉴질랜드인 1명이 오는 6월 23일까지 격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들은 당초 6월 5일 격리 해제를 기대했지만 잠복 기간이 길다는 점과 스페인, 네덜란드 귀국자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격리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퍼스북 동부 불스부룩 시설에 격리 중입니다. 마크 버틀러

0: 국방보건부 장관은 호주로 송환된 6명 가운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 및 주 보건당국 최고 의료 책임자들과 협의한 끝에 격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X가 온라인 안전 규정을 둘러싸고 호주의 이세이프티 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X는 해당 변경 사안이 적절한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전자 서비스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기준에 따라 규제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세이프티 위원회는 X가 사용자 간 메시징 및 암호화 채팅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X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새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주 부동산 투자자들이 점점 더 고령화, 고소득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60세 이상 투자자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젊은 투자자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대부분 투자자는 여전히 투자용 부동산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주중앙은행의 알렉산드라 미힐센 분석가는 투자자층 고령화가 경기 침체 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Us, we can see that the investor base is aging, with more than a quarter now over 60.
0: 미힐센 분석가는 현재 투자자 중 4분의 1 이상이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층이 고령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경기 침체기에 이 고령 투자자들이 다른 차입자보다 임대 수입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이는 재정적 회복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령 투자자들은 더 많은 자산이나 연금과 같은 추가 소득원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1일 밤, 밤하늘을 보는 분들은 좀처럼 보기 힘든 마이크로문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현상은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뜨는 달력상 블루문과 달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실제 크기가 약 6% 작게 보이는 마이크로문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결합된 것입니다. 시드니 천문학 연구소의 로라 드리센 연구원은 달이 실제로 파랗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리센 연구원은 달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보다 수만 배나 더 밝을 것이고 하늘이 맑기만 하다면 누구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고국인 한국은 29일부터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29일 낮 1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4.86%로 216만여 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같은 시각에 4.49%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사전투표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는 신분증만 소지하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1센트에 한국 원화는 1078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입니다. 시드니, 주말인 내일 구름 개며 12도에서 21도. 멜번,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1도에서 18도. 캔버라, 곳에 따라 흐리고 4도에서 15도. 브리즈번, 맑고 15도에서 23도. 애들레이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13도에서 17도. 퍼스, 소나기 내리고 7도에서 22도. 호바트, 곳에 따라 흐린 하루 되겠고 8도에서 17도 되겠습니다. 다윈 맑습니다. 19도에서 31도 되겠습니다. 고국의 수도 서울 내일 맑겠습니다. 기온은 17도에서 28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29일 금요일에 SBS 한국어 뉴스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0: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1: 수 있습니다. 네,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로 넘어가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티스트 겸 프로듀서 지코가 일본의 유명 뮤지션 리라스와 함께한 싱글 듀엣 듣겠습니다.

0: SBS Radio.
1: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2: 호주와 한국 세계 소식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SBS 이그제민스로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친구와 멀어지거나 또 더 이상 예전처럼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못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전문가들은 이런 감정을 정치적인 슬픔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와 사회에 대한 실망과 상실감이 점점 커지면서 호주 사회에서도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SBS 이그제민스를 통해서 정치적 슬픔이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김한혜 프로듀서입니다. 호주 사회의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에 대해 심도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그제민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정치적 견해가 인간관계에 영향을 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예전에 지지하던 정당에 더 이상 공감하지 못한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0: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정을 정치적 슬픔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리 준하오란 씨는 저는 정치적 견해가 크게 다른 사람들과 정치적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점점 피하게 됐다며 그런 대화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돌아오는 것은 공격과 부정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와 그의 파트너는 중국 출신입니다. 이들은 동성결혼 부부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3년 전 호주로 왔습니다. 리 씨는 SBS 만다린 방송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하이 봉쇄 조치가 호주 이주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억압을 받는다고만 생각했다며 하지만 중국에선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방식으로 억압과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반드시 떠나야 한다고 느꼈다고 리 씨는 밝혔습니다. 리 씨는 자신의 슬픔이 매우 복합적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견해뿐 아니라 고향과 인간관계를 잃은 감정도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1: Whether or not I identify with China is now a very
0: 리 씨는 제가 중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이제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저는 여전히 중국어를 사용하고 중국 문화와 언어, 예술, 역사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사회와 정치 환경, 그리고 성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태도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SBS 이그제민스에선 정치적 슬픔을 주제로 일부 호주인들의 경험을 들어봅니다. 아르마이티 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라리사 유르트 교수는 정치적 슬픔은 감정적, 심리적, 심지어 영적인 고통이라며 자신과 다른 사건이나 이념을 마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합니다. 유르트 교수는 정치적 슬픔이 미디어와 사회 전반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2: So the more that we don't listen to the other side, the more
0: 다른 의견을 듣지 않을수록 양극화는 심해진다며 알고리즘은 계속 같은 의견만 강화한다고 요르트 교수는 말합니다. 이어 정치적 슬픔은 서로 비슷한 생각만 반복해서 듣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며 자신을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서로 만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3: I think that divisiveness is
0: 타마라 씨는 이런 분열은 이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며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타마라 씨는 SBS 이그제민스에 자신의 정치적 슬픔은 주요 정당들이 비전을 잃었다고 느끼는 데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온 타마라 씨는 오랫동안 녹색당 지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녹색당이 국내 문제보다 해외 이슈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3: I understand my age is reflective of that too. You know, when you're at uni.
0: 타마라 씨는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며 대학생 때는 열정적으로 정치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교육과 환경, 보건이 건강한 사회의 핵심이라고 느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도로만 흘러가는 것 같다며 정작 호주의 문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게 된다고 전합니다. 감형을 요구한 크리스 씨는 소수 정당으로서는 성과를 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데서 오는 좌절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크리스 씨는 자신의 정치적 슬픔이 기후 위기와 연결돼 있으며 최근에는 자신이 지지할 정당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씨는 노동당에서 녹색당으로 다시 소수 정당인 서스테이너블 오스트레일리아를 거쳐 현재는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정당 등록 자체도 쉽지 않고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은 더 어렵다며 미디어 노출도 거의 없었다고 크리스 씨는 말합니다. 이어 그래서 지금은 무소속 후보 쪽으로 옮겨왔지만

0: 그것조차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전합니다. 그라탄 연구소의 케이트 그리피스 민주주의 프로그램 부국장은 호주에선 최근 소수 정당과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001년에는 약 5명 중 1명이 소수 정당에 투표했다며 하지만 2025년에는 3명 중 1명 수준까지 늘어났고 이는 주요 정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그리피스 부국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리피스 부국장은 최근 발표된 그라탄 연구소 보고서 For the People, Future Proofing Australia's Democracy 공동저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보고서는 호주의 양극화 수준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답한 호주인은 약 10명 중 1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결속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피스 부국장은 사람들은 소속감과 기회의 감소, 그리고 불공정성의 증가를 느끼고 있다며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공동체 전체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고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과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라탄 연구소 보고서는 호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의회 시스템 전반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선거구별 유권자 수가 불균형한 상황이며 인구는 늘어났지만 국회의원 수는 1984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또 다른 제안은 지역 차원의 투표 제도를 개선해 소속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I think where we really can improve is looking at our pathways. 그리피스 부국장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권 취득 과정이라며 사람들을 오랫동안 투표권 없는 상태로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권이 없더라도 지역 선거에선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씨는 SBS 만다린 방송에 과거 경험을 통해 투표권이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1: They're genuinely connected to democracy.
0: 투표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다문화주의, 그리고 상호 존중과 직접 연결돼 있다며 호주에 온 뒤 이런 가치들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리 씨는 전합니다. 리 씨는 아직 호주에서 투표권은 없지만 자원봉사와 지역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If one day I have the opportunity to become
0: 언젠가 호주 시민이 될 기회가 온다면 공적 삶에 참여할 권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리 씨는 마무리했습니다.
3: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기재민 씨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sbs.com.au/sbs이기재민스를 방문하세요.
4: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네, 정치적 상실감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SBS 이기재민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스포츠 캐치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5: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6: 메디케어 미지급금.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메디케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면 3일 이내에 송금해 드립니다. 저희가 보유한 정보

0: 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32-011번으로 전화해 귀하의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무료로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계좌 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MyGov 앱을 사용해 로그인하거나 웹브라우저에 my.gov.au를 검색한 후 메디케어를 선택하세요. servicesaustralia.gov.au/getmedicarebenefits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1: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2: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3: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n up.
1: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4: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5: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like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0: What's ketchup?
1: 네, 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됐던 호주와 한국의 스포츠 이슈 유쾌한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스포츠 캐치업입니다. 현재 시드니 헬스클럽 매니저로 일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다양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전문가 함린다 리포터 오늘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리포터 함린다입니다.
1: 네, 자 이번 주 또 어떤 스포츠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2: 아,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이 뉴 사우스 웨일즈와 이 퀸즐랜드에 사는 사람이라면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리는 이 연례 이벤트 바로 State of Origin Rugby 시리즈가 돌아왔는데요.
1: 네.
2: 아, 이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이날만 되면 이 거리가 온통 하늘색으로 물들고 또 퀸즐랜드는 이 마룬색으로 이 뒤덮이는데요. 아, 첫 번째 경기가 바로 이번 주 수요일 이 시드니 올림픽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저녁에 올림픽 파크 근처로 퇴근하신 분들은 도로가 꽉 막힌 걸 바로 느끼셨을 거고 네. 또 이 근처 펍들도 좀 사람들로 완전히 들썩였을 거예요.
1: 아, 뭐 State of Origin이라고 하면 뭐 뉴사우스웨일즈와 퀸즐랜드가 맞붙는 럭비 최강 라이벌전. 아, 모든 호주인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경기잖아요. 두 지역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뉴사우스웨일즈와 퀸즐랜드에서 거의 월드컵급으로 엄청난 열기를 자랑하는 시리즈인데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스테이트 오브 오리진 왜 이렇게 특별한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2: 네, 사실 이 스테이트 오브 오리진은 이 시작된 배경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예전에는 뉴사우스웨일즈와 이 퀸즐랜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선수들을 뽑았었는데요. 네. 이 당시에는 돈을 더 많이 주는 이 뉴사우스웨일즈가 클럽으로 뉴사우스웨일즈 클럽으로 선수들을 이렇게 많이 옮겨가다 보니까 정장 이 퀸즐랜드 출신 선수들이 뉴사우스웨일즈 유니폼을 입고 퀸즐랜드를 상대하는 이런 상황이 자주 벌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경기가 열릴 때마다 이 경기력 차이도 점점 벌어져서 이 퀸즐랜드가 불만이 좀 커졌습니다.
1: 네.
2: 그래서 실제로 그 시절에는 전체 경기의 70% 이상을 뉴사우스웨일즈가 가져갈 정도였으니까요.
1: 아무래도 이 재력이 있는 쪽이 확실히 실력 자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들으니까 퀸즐랜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도

0: 하는 할 것 같은데 실력 좋은 퀸즐랜드 출신들이 다 뉴사우스웨일즈 클럽으로 가면은 뭐 결국 뉴사우스웨일즈의 승리를 만들어주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겠네요.
1: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1980년에 이 소속 팀이 아니라 선수들이 태어난 주, 즉 오리지널 기준으로 대표를 뽑아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경기력을 공정하게 맞추기 위한 전략이었죠. 그렇게 치러진 이 첫 오리진 경기에서 퀸슬랜드가 바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의 이 뜨거운 라이벌전이 시작됩니다. 아. 그 이후로는 매년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느 주에 이 피가 흐르는가 이걸 놓고 싸우는 호주 스포츠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시리즈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0: 네, 마치 국가대표 대항전을 하듯이 각 주별로 이제 그렇게 대항을 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군요. 왜 스테이트 오브 오리진 시리즈가 이렇게 치열한지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경기나 또 펍에서 밴드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이유도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경기 결과를 좀 알아봐야죠.
1: 아, 네. 스테이트 오브 오리진은 3전 2 선승제 시리즈인데요.
0: 네.
1: 아, 이번 1차전 정말 말 그대로 드라마였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뉴사우스웨일즈 블루즈가 스테이트 오브 오리진 역사상 가장 큰 역전승을 만들어내면서 1차전을 22대 20으로 잡아냈습니다.
0: 와, 역전 드라마가 펼쳐졌군요.
1: 네, 완전히 반전이었는데요. 이 뉴사우스웨일즈는 시드니에서 열린 최근 이 네 번의 시리즈 오프너를 모두 패했었는데 이번 승리로 이제 2차전을 앞두고 이 시리즈 리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아, 지난 수요일 이번 주 내내 사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았는데 22대 20 그 점수만 봐도 정말 얼마나 재밌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퀸즐랜드 입장에서는 초반에 앞서다가 역전패를 당한 거면 정말 아쉬움이 더 뼈아프겠어요.
1: 아, 네. 사실 경기 초반에는 이 뉴사우스웨일즈가 완전히 밀리고 있었는데요.
0: 네.
1: 이 퀸즐랜드가 경기 시작 20분 만에 세 번의 트라이를 성공시키면서 20대 0까지 20점 차이로 앞서갔고,
0: 네.
1: 아, 그때만 돼도 이 머룬스가 원정에서 1차전을 가져가는 분위기였죠. 근데 하지만 이 후반 들어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퀸즐랜드의 핵심 선수인 이 케일렌 폰가가 이 뉴사우스웨일즈의 윙어 톨루 쿠라에게 너무 높게 이 어깨로 강하게 부딪히는 반칙을 범하면서 후반 초반에 결국 퇴장을 당했는데요.
0: 그렇군요.
1: 아, 이 장면이 이번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0: 네.
1: 판정이 맞았는지를 두고 이 퀸즐랜드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순간부터 뉴사우스웨일즈가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면서 믿기 힘든 이 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0: 뉴사우스웨일즈 팬 입장에서는 정말 드라마 같은 역전극이 그때부터 펼쳐졌군요. 자, 그렇다면 다음 경기 진짜 퀸즐랜드에게는 중요할 것 같은데 2차전에서도 지게 되면 스테이트 오브 오리진 타이틀 뺏기는 거잖아요. 양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2차전 정말 초반부터 긴장감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1: 네, 우선 다음 경기는 6월 17일 멜버른에서 열리는데요. 역대 스테이트 오브 오리진 우승 전적을 보면 퀸즐랜드가 25회, 뉴사우스웨일즈가 17회로 퀸즐랜드가 앞서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뉴사우스웨일즈 입장에서는 이번 1차전 승리가 이 초반 기싸움에서 흐름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됐는데요. 이 기세를 2차전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6월 17일 2차전 경기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1: 네, 오랜만에 펜싱 소식 가져왔는데요. 아, 역시는 역시입니다. 이 한국이 이번에도 해냈습니다. 이 지난 주말 이 프랑스 생모르에서 열린 이 펜싱 월드컵 대회에서 한국 여자 에페 단체팀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0: 아, 정말 여자 펜싱 대표팀 요즘 상승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 3월에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월드컵 단체전에서도 금메달 땄었고요.

0: 그 결과 세계 랭킹 1위까지 다시 올라갔었잖아요. 그 기세가 이번 대회에도 그대로 이어졌군요. 2연속 금메달. 아, 정말 쉽지 않은 성과인데 이번 대회도 역시 뭐 경기 과정 쉽지는 않았겠죠? 어땠나요?
1: 네, 우선 이번 여자 대피팀은 지난 3월 대회와는 멤버 구성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송세라, 이혜인, 임태희 선수는 그대로였고 박소영 선수 대신 양승혜 선수가 새롭게 합류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단체전은 선수 한 명만 바뀌어도 이 팀 경기력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네. 그런데도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흔들림 없이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폴란드를 연달아 제압하며 준결승까지 쭉쭉 치고 올라갔는데요. 준결승부터는 진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세계 랭킹 8위의 강팀 헝가리였거든요. 네. 경기 내내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고 한국이 단 1점 차로 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0: 아, 아슬아슬했네요.
1: 네. 아우, 근데 결승도 쉽지 않았는데요. 네. 결승 상대는 이 개인 중립국 소속팀이었는데요. 아, 경기 막판까지 한국이 5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마지막 주자로 나선 믿고 보는 세계 랭킹 3위 송세라 선수가 연속 득점을 몰아치면서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고 결국 33대 32 1점 차로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0: 와, 이번에도 또 역전승이군요. 1점 차로 우승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아, 송세라 선수 결승에서 뒤지고 있다가 그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경기를 완전 뒤집었다는 거 정말 역전승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대표팀 선수 한 명 한 명 기량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런 극적인 장면들이 항상 펜싱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한국 여자 대표팀 선수들 진짜 모두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번 대회에서 또 특히 주목받는 선수는 송세라 선수 다음으로 세계 랭킹이 높은 세계 10위 임태희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도 동메달을 따내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는데 그리고 또 이번 단체전에서 특히 또 주목받는 선수가 바로 팀의 막내 19살 양승혜 선수입니다. 이 뛰어난 실력에 더해 이 펜싱 아이돌, 펜싱 여신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만큼 미모까지 빛나는 선수인데요.
0: 그렇군요.
1: 이 결승전이 또 워낙 치열했던 만큼 예비 멤버였던 양승혜 선수가 결승 무대에 직접 나서진 못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첫 월드컵 메달을 목에 걸면서 인지도는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아... 이 양승혜 선수의 패션, 뭐 그리고 SNS에 올린 일상 사진들까지 팬들 사이에서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0: 네, 아 결승 무대에 직접 오르지는 못했지만 더 주목받는 양승혜 선수. 뭐 실력은 물론 갖추고 있지만 또 아이돌 같은 외모까지 갖췄으니까 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수로 성장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펜싱하면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한국 펜싱 간판 언제나 떠오르는 이름이죠. 오상욱 선수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 남자 펜싱에서도 메달 소식 있었나요?
1: 아, 네, 물론이죠. 이 여자 펜싱 대회가 열리는 동시에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출전했는데요. 오상욱, 박상원, 임재윤, 도경동 선수가 나섰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단체전 동메달을 따내면서 한국 남자 단체팀의 세계 랭킹 2위를 굳건히 지켰는데요. 네. 아, 그리고 더 대단한 소식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역시는 역시다 이 말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이 오상욱 선수는 오랫동안 허리 부상으로 고생했지만 지난 1월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화려하게 복귀했죠. 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도 개인전 금메달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0: 와, 역시 오상욱 선수군요.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네요. 자, 완전히 오상욱 선수 컨디션 되찾은 모습인데 한국 펜싱 주말 사이에 뭐 메달 소식 엄청나게 쏟아졌네요. 연이어 전해지면서 여전히 세계 펜싱 최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스포츠 캐치업 스테이트 오브 오리진에서 뉴 사우스 웨일스 블루스

0: 프랑스가 만들어낸 극적인 역전승, 그리고 프랑스와 이집트 월드컵에서 연속으로 금메달을 따내며 세계 최강의 저력을 다시 보여준 한국 펜싱 대표팀의 눈부신 활약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스포츠 소식 전해주신 함린다 리포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힘찬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5월 29일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스포츠 캐치업 들으셨고요. 다음은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신의 채십니다. 오늘 만나볼 영화는 존 카니 감독의 영화 Sing Street입니다. Once 그리고 Begin Again에 이어서 선보이는 그의 세 번째 음악 영화인데요. 감독 자신의 학창 시절 경험이 반영된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아일랜드 더블린을 배경으로 음악을 통해서 현실을 돌파하려는 한 소년의 성장과 꿈, 그리고 첫사랑의 감정을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첫사랑과 가족의 갈등, 그리고 학교 생활 속의 혼란을 밴드 결성을 통해서 풀어내면서 청춘의 불안과 에너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존 카니 감독의 영화 Sing Street.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유화정 프로듀서의 시네챗에서 만나봅니다.
3: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4: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5: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6: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 give up.
4: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7: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놀라운 얘기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시거나 SBS 오디오 앱을 지금 다운받으십시오.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0: advertising.
1: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2: 그다음에 네. 두 번째 Begin Again에 이어서 이번에도 Sing Street 음악 영화라는 게 제목에서도 금방 나옵니다. 또 이 영화가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줄거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3: 네, 이번에는 1980년대 더블린을 배경으로 한 10대 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사랑, 방황, 자아찾기 등이 결합된 아주 귀엽고도 힘찬 그런 이제 성장 영화인데요. 네. 주인공 코너는 규율이 엄격한 학교로 이제 전학을 왔어요. 공립학교고 이제 싱스트리트라는 곳인데요. 이제 첫날부터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제 선생님에게 규정에 어긋난 신발을 신고 왔다는 이제 꾸짖음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우울한 시작이죠, 사실은. 자기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이제 우연히 학교 앞에서 만난 매력적인 소녀 라피나에게 첫눈에 이제 반하면서 코너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를 사귀면서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소위 잘 나가는 그리고 이제 그 라피나에게 되게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 사람이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4: Your mother and I really are under a lot of pressure at the moment.
5: We had a look at our accounts and...
6: We're taking you out of school.
7: We're not taking you out of school. We're transferring you.
8: You'll be new then. What's your name?
9: Connor Lawler.
8: Shut up! We have a black shoe policy here, Mr. Lawler.
9: They're brand. They're quite sensible.
10: They're not black.
11: Who knows what this new prison will do for you? This is your time.
12: You see, it's beautiful.
9: How come you're not in school?
13: I'm a model.
12: Cool.
9: Do you want to be in a video for my band?
13: See, if you're in a band, sing me a song.
9: Take on me.
14: We need to form a band.
15: Connor's putting a band together.
16: Oh, good Jesus.
2: 아무튼 첫사랑에 빠지고 또 멋지게 보이기 위해 밴드를 결성하는 행동과 그 과정이 또 절로 웃음도 나고 혈기왕성함도 느껴지는데요. 1980년대라면 당시 유행했던 음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그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 코너는 부모님의 불화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좀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어려움과 괴로움, 그런 집에 가도 편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음악을 작곡하고 듣는 것으로 좀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밴드를 결성하기로 결심한 코너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당시 유행하던 음악을 듣고 이렇게 무작정 비슷한 스타일로 이제 음악을 만들거나 카피하거나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밴드라는 이름으로 음악적 그 창작 과정을 이제 성장시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레퍼런스 같이 이들이 영향을 받는 음악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죠. 그 영화에 이제 소개되는 뭐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습니다만 아하, 두란 두란, 클래시, 큐어 등 말씀하신 대로 당시 유행했던 음악들이 장르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음악이 등장하고 그것을 이제 흡수해서 재창작할 때 이 밴드가 재창작할 때마다 이에 맞춰서 코너의 밴드의 색깔도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다채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음악을 가지고 이 코너의 밴드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이제 라피나에게 연락을 해요. 그 첫눈에 반했던 라피나를 이제 모델로 섭외를 하죠.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상천외한 옷이죠. 굉장히 좀 엉뚱한 그런 옷을 입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멋지게 하지만 약간은 일반적이지 않은 엉뚱한 모습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15: You play every instrument known to mankind.
6: Probably.
15: Sure.
6: It's all about the girl, isn't it?
9: What's this?
6: All work.
9: I have school in the morning.
6: This is school. Rock and roll is a risk. You risk being ridiculed.
13: Jesus, what a...

0: Yeah, we're just working that out.
1: That's great fun.
2: Yeah, it's really fun.
1: Have you kissed her yet?
0: She's got a boyfriend. Pulled off in his car, music blaring.
3: What was he listening to?
0: Genesis.
3: No woman can truly love a man who listens to Phil Collins.
0: So the guy with the car?
2: It's complicated.
4: As long as you're happy.
5: You are truly on a hero's journey. Are you up to that?
0: I think she's this amazing human being.
5: Think big, Connor.
6: End of term disco at the school hall.
0: I say we ask if we can play there.
7: It's our first gig. It's going to be amazing.
8: 음악과 사랑을 통해 버텨내는 이 코너의 모습에 감동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어지는데요. 혼란스럽고 우울할 수도 있는 상황을 음악과 접목시켜 유쾌하고도 멋지게 그렸다는 점에서도 인상 깊습니다.
9: 네. 일련의 사건들과 또 그것을 헤쳐나가는 코너의 이제 성장 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대의 주옥 같은 음악과 감성, 그리고 그들이 연주하는 어딘지 어설프지만 굉장히 진심 어린 음악, 엮여서 그 재미와 감동 그런 것들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영화인데요. 감독 특유의 섬세한 연출과 배우들의 풋풋한 모습 그리고 또 그 진심이 담긴 연기 모두 상당히 빛이 났습니다.
2: I'll try and come.
0: Hey, I have to come.
10: Not exactly the Beatles, is it?
8: John Carney 감독이 학창 시절을 보낸 1980년대 아일랜드 더블린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 단순한 음악 영화라기보다는 청춘의 방황과 첫사랑 그리고 자아를 찾아가는 성장의 기록처럼 느껴집니다. 거칠고 불완전한 청춘이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진 음악과 감정만큼은 누구보다 진짜였던 이야기 같습니다. 네, 존 카니 감독 특유의 음악적 감수성이 충분히 살아있는 영화 Sing Street. 오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권미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9: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2: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 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5월 29일 금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시내책까지 함께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드니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서 구름이 걷힌 하늘 만나보기 참 어려웠죠. 장마 같은 연이은 비로 인해서 이불 빨래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테고요. 이맘때 한창인 비비드 시드니 축제도 보러 나가기 참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이제 비구름은 좀 멀어지고 개인 하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움츠렸던 일상에서 벗어나서 활기차게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으로 태연의 2X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김하늘, 저는 홍태경이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